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트 버지에 다가 스테이션 KIPS FM 98.3 MHz.
2: 클래식 힌디 팝 타임
3: चलने लगी हैं हवाएं सागर भी लहराए
2: क्लासिक हिंदी पॉप टाइम एट KIPS FM 98.3